0: 다량은
1: 블랙본
2: 나네.
1: 네. 들리고자 라이 버스 라이 들리고서 본 라이 운동은 그 들어오면 되는 버릇이 나네. 빨리 가오라 가라 비노 살아 아프간 데나 아냐 올라 지금 그런 비노 빨리 가라 오나 지금 넥스 빨리 가라 오나 지금 넘어라 빨리 가라 오나 지금 넘어라 빨리 가라 오나 지금 올라 지금 이겹바나 ሁላችንም እውነትን እናውቅ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ምላሽ 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ም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ሹ አይሰራ ደግሞ